0: 라히바 사이 인나와이 까보니 인타 브라힌치킨 포토리 안치아버리아
1: 오 지수스
0: 와세 맨옌네 브라코 페미니아 파파니스 빈테니니 야세리 베게기에 와세 윈냐버니는 퀄미에게 배고토마노 니아프라 와차노 미니아 에베 브라프레호 자스라이 세르디니아 우프리티 체와무 오냐노 프리프
2: Jesus.

수필하는 에퍼스름과 아무나무화 원냐는 너만의 방법이며 에투서우 하나니사이 사와브라바나 우아미아코시아누파 예수뱅냐는 너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시사스 시사스